0: 만원 지었을 때는 나 그게
1: 아, 루에드와 페마단 루에드와 도도모에 수플레 루에드와 페마단 도도모에 예스
0: Madame Bouchon, Calbas des Ondes, happy birthday to you.

아주 시원히 많아 지금. 난 오늘 집마트 오늘 집마트 성을 밀어봐. 오늘 집마트 하고 있어. 윌린 텔레폰 또 윌린 텔레폰을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 몇 남이면 싸가 밀어발라더래. 몇 남이면 싸가 밀어발라더래. 와 지어오매 싸가 밀어발라더래.